좋은 아우라 보면 전해가는 걸 한다고 그랬거든요. 저희는 저는 가도 신문 포워터 아래쪽이야.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 시작되니까